듣는 시간인데요. 새로운 창작 음악도 먼 미래에는 우리의 전통 음악이 된다는 의미에서 마련한 코너 미래의 전통 음악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작곡가 안현정의 음악을 듣는 순서로 준비했는데요. 검은고 독주곡 바닷결, 가야금과 플루트 이중주 A Brightening Ocean, 시편 아쟁 독주곡 풀꽃의 노래 두 번째 이야기,

안현정 작곡의 검은고 독주곡 바다 결, 1악장 태양의 여운, 2악장 푸른 노래, 3악장 파도 치는 언덕, 4악장 소라의 꿈 들으셨는데요. 국립 부산 국악원의 검은고 연주자 박은하의 검은고 독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두 번째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안현정 작곡의 A Brightening Ocean입니다. 바다를 주제로 한 음악이 계속 이어지네요. 25현 가야금과 플루트 이중주를 위한 곡입니다. 작곡가는 이 곡을 쓸 때 바다, 달, 파도, 바람과 같은

아름다운 이상을 노래한다. 환하게 빛나던 바다의 물결과 빛깔을 이 순간 전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환하게 빛나던 바다의 물결과 빛깔이 어떻게 음악화하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안현정 작곡의 A Brightening Ocean, 제1악장 Moonlight, 제2악장 Song of Moon, 제3악장 Wave of Sea, 제4악장 Wind of Sea 듣겠습니다. 이수은의 25현 가야금, 윤지원의 플룻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딱 안아. 하얀 꽃 수연이 핀 오래된 정원에 달빛만이 저 홀로 걷는구나. 어느 산자락을 스쳐온 바람이런가. 앞마당 쌀이문에 속삭이던 바람아. 비록 옛 주인은 떠나갔어도 바람에 실려 반가운 소식이 올까나. 하얀 꽃 수연이 핀 오래된 정원에 달빛만이 저 홀로 걷는구나. 탁계석 시 안현정 작곡의 여성 정가를 위한 오래된 정원 듣겠습니다. 이유경의 노래 홍세린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탁계석 시, 안현정 작곡, 여성 정가를 위한 오래된 정원 들으셨는데요. 이유경의 노래, 홍세린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곡은 탁계석의 시 오래된 정원을 읽고 감흥이 일어서 작곡된 음악입니다. 작곡가

한갑등류 검고사한조 감상하셨는데요. 김선옥의 검은고, 김정수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음악으로 경기 12작가의 하나 박물가 들려드립니다. 오늘 들으실 박물가는 가야금 연주와 함께하는 음악인데요. 강효주의 소리, 김보경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닭을 따다가 닭속은 끓여먹고 바가지는 부잣집에 팔아다가 어린 자식들을 구하면 될 것이 아닌가. 흥보가 닭 세 통을 따다 놓고 우선 먼저 한 통을 타는 뒤 실!

0: 무서워.
1: 예.

백번지 뭘 오시래라.

시간 보내시는 것도 좋겠네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편안하고 여유 있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도와달라고 외칠 때 그냥 지나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세상은 그런 거지 하면서 잠깐 발걸음 멈추고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귀 기울여 듣는 것, 그게 진실을 찾는 일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요.

먹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전혀 안 해봤습니다. 하지 마 하는 부정어법이 아니라 이거 해봐 하는 긍정어법으로 어필하는 방식 귀가 쫑긋해지네요. 그쵸? 그 부분이 진짜 좋았어요.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이거 해봐, 이거 어떨까? 이렇게 말을 건다는 거 훨씬 좋더라고요. 설득력 있고. 또 뒷자리 0014 쓰시는 분. 어머, 스쿠버 다이버 지도자.

0: 고 용감한 사람들의 이야기, 가난한 도시 생활자의 서울 산책을 쓰신 김윤영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어서
1: 안녕하세요.
0: 오세요.
1: 김윤영입니다.
0: 우리 작가님, 냉혹한 세상에 맞선 따뜻하고 용감한 사람 같으세요?
1: 감사합니다.
0: 네, 뭔가 어딘가 그런 조금 강한 면, 그런데도 부드러운 면, 그런데 용감한 면을 다 가지고 계신 그런 분 같습니다. 우리 김인영 작가님은 빈곤사회연대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반빈곤활동가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발음이 좀 어려워요. 반빈곤.

0: 어렵구나 이렇게 느끼세요?
1: 뭐 빈곤 문제를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면 사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어느 한편에서는 주가도 오르고 사회가 굉장히 발전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만큼 더 어려워지는 현실도 있거든요. 뭐 금리가 인상하는 것 때문에 물가가 너무 올라서 뭐 받던 월급은 그대로여도 월세가 너무 올라서 힘든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저희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0: 이상하게 상대적 빈곤은 커진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1: 네, 실제 수치로도 그렇습니다.
0: 책에 실린 글들이 장애인 전문 언론 비마이너의 연재가 된 글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언제 책으로 묶여진 건가요? 또 언제 연재를 어떤 계기로 하게 되신 거예요?
1: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코로나가 발생했었던 2020년도였는데요. 어쨌든 코로나 시기에 사람들이 여행을 잘못 하잖아요. 그래서 곳곳을 좀 산책하면서 여기에 원래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2022년 겨울에 초판본이 나오고 올해 초에 개정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0: 우리가 뭐 산책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다 막 또 그럴 수는 없는데 그래도 여기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으신 것 같았습니다. 13번의 산책을 담고 있는데 각각 어떤 내용을 담으셨는지 살짝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면 뭐 용산, 아현, 독립문 이쪽은 재개발 이야기를 좀 담으셨고,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재개발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곳들이거든요. 네네. 재개발 이전엔 어떤 모습이었을지, 어떤 사람들이 살아갔을지, 이 사람들은 개발이 되면서 또 어떤 경험을 했고 또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경의선 숲길과 용산 아현동, 독립문 상계동에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제가 또 상계동은 어렸을 때 살던 곳이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담았고요. 그리고 서울역과 청계천 편이 있는데요. 네. 여기는 좀 뭐 서울역의 홈리스라든지 청계천의 노점상 이런 분들의 이야기로 담아보려고 했어요. 네. 누구에게나 사실 좀 익숙한 공간인데 네. 쫓겨난 사람들의 시선으로 또 이 공간이 변화할 때마다 내몰린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 공간을 본다면 좀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고요. 네. 변화를 좀 자연스럽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한 구석을 찾아보자 이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또 광화문하고 종로 잠실 네네. 이야기도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한 구석을 찾아보자 이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또 광화문하고 종로 잠실 네네. 이야기도 있는데요. 네. 여기 담긴 이야기들은 도시의 지배적인 규칙이 있잖아요. 마땅히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들과 좀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동대문이랑 국회가 있어요.
1: 네. 이거는 이번에 개정판에서 네. 추가했던 내용인데요. 네. 사실 동대문은 원래도 꼭 하고 싶었는데 저번에 네. 미처 좀 못 담았던 이야기라 꼭 담고 싶었어요.
0: 네.
1: 그래서 동대문에서 옷 파는 장사.

0: 섬이 좀 폭파되고 거기서 나온 돌들로 이 섬이 지어졌다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 역시 우리가 좀꼭 기억해야 되는 이 도시의 발전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어두운 이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1: 국회 열리면은 짠거안 나오는 거죠? 네. 쫓겨난 사람들을 기억하는 일에 대해서는 패배를 기억하는 일이 아니다 라고 쓰셨어요. 이게 참 좋은데, 저 오늘 사실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끝났다는 끝났다가 아니다. 끝났다라는 건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다른 길로 간다는 뜻이다라는. 이것도 그런 걸까요? 뭘까요? 네.
0: 아, 그 말씀 들으니까
1: 네.
0: 그한 엄마가 어린이에게 실패가 무슨 뜻이야라고 물어봤더니 아, 다시 한번 해보라는 뜻이야라고 했다는 얘기가
1: 네.
0: 기억이 나요. 게임에서 이렇게
1: 네네.
0: 실패라는 화면이
1: 페일! 뭐
0: 뜨면
1: 이렇게
0: 네,
1: 뜨면.
0: 다음 판을 할 수, 한판더할수 있다는 얘기라는 거죠.
1: 네.
0: 근데 제가 이것을 쓴 이유는 사실 쫓겨나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싸울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배적 규칙과 좀 다른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네, 목소리가 뭐 쓸모없는 것, 좀 이상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로 취급받을 때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세상을 또 상당히 바꿔오기도
1: 그렇습니다.
0: 했거든요.
1: 네.
0: 그래서 마치 지금 당장의 시선으로만 보면 조금 이상한 이야기, 낯선 이야기, 혹은 어차피 해봤자 잘안될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결국에 그런 목소리가 우리의 현재를 만들어 왔고 또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다, 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패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소리를 기억한다면 미래를 만들 수 있는
1: 그렇죠.
0: 일이라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1: 네, 진짜 그래요. 우리가 처음에는 낯설어서 그 얘기가 귀에 잘안 들어오거나 꼭 저렇게 해야 돼라거나 이런 시선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한참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그때가 시작이었구나. 그리고 그 방향이 옳았구나. 또는 그 방향이 이걸 만들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지금 10대는 모르겠죠. 우리 작가님의 목소리로 이제 낭독을 좀 들어볼 텐데요. 경의선 숲길 개발에 얽힌 내용 중에서 첫 번째 산책, 철거민 강정희의 기억 중 일부분 들어보겠습니다.
0: 강정희가 처음 신계동에 오게 된 것은 전남 영암에서 상경한 부모가 이곳에 먼저 터를 잡. 하지만 재개발은 이 모든 것을 송두리째 앗아갔다. 어느 순간 용역 깡패를 몇십 명씩 풀어서 밤낮으로 활보하고 다니게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빨간 낙하로 막 험한 말을 써놓고 집이 비면 바로 부숴버리고 한 집이 견디다 못해 떠나면서 그때부터 공포 분위기가 시작됐어요. 퇴거 압박이 다가올수록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아랫집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폭언 폭행은 비일비재하고 그 공포. 나도 솔직히 무서웠지. 여기저기 하나둘 빈집이 생겨나는데 갈 곳은 없고. 딸내미가 그때 딱 중학교 3학년인가? 고등학생인가 그랬었는데 용역 깡패가 뒤쫓아오면서 그래.

0: 한 동네 살던 부모님조차 결국 이사를 갔지만 강정이는 버텼다. 그러던 2008년 8월 1일 강정이의 집이 철거됐다.
1: 영화에서 나올 것 같은 일인데 이런 게 실제라는 게 참 믿어지지가 않아요. 옛날에나 있었을 것 같은 지금도 이런 일이 있다고 뭐 이런 생각 드는데 얼마나 무서우셨겠어요. 아, 네 딸 이쁘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무섭고 그리고 막 죽은 동물 시체 이런 거 그리고 내가 주장하는 얘기는 듣지도 않고 다 떼버리고 이런 거 너무 무서웠을 것 같은데 여전히 이런 일이 계속되나요? 아니면 지금은 조금 달라졌나요?
0: 사실 여전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09년에 용산 참사가 있었잖아요. 그 용산 참사가 벌어진 이후에 그래도 최소한 동절기에는 강제 철거하지 말자 이런 조례가 서울시에 좀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긴 했지만 이 개발 문제의 본질이 좀 변하지 않다 보니까 12월 1일부터 동절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강제 철거 폭력이 또 극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은 변했을지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는 변하지 않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1: 그 이제 강정희 씨 댁이 2008년에 철거가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0: 강정희 님은 2011년까지 이 개발에 대해서 좀 너무 많은 원주민들을 쫓아냈고 좀 부당하게 쫓겨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를 항의를 1년까지 이 개발에 대해서 좀 너무 많은 원주민들을 쫓아냈고 좀 부당하게 쫓겨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를 항의를 하셨었는데요. 네. 그 자리에는 2011년에 아파트가 들어섰고 또 입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아파트가 잘 있고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이 아파트가 제가 좀 찾아보니까 네. 2008년에는 한 3억 정도의 분양이 조합원들에게 됐었는데 네. 그 이후에는 6억, 2021년에는 한 15억 정도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좀 이익이 보장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철거 폭력 역시

0: 겪었고 또 반복해서 겪기도 했잖아요. 그런 게 우리 사회 내면 깊은 어느 곳을 좀 파괴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그 왜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지역에 재개발 소식이 들리고 보통 재개발한다고 하면 굉장히 예쁜 이름들이 붙어요. 뭐 무슨 아파트에 대해서도 그렇고 공원에 대해서도 그렇고 근데 그 예쁜 이름들 뒤에는 항상 아픈 일이 숨겨져 있다는 그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0: 네.
1: 개발 때문에 다른 동네로 가서 정착했는데 또 그 동네가 재개발된다고 하고 뭐 이런 일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네, 여기서 맞습니다. 멀리 못 가니까 그 근처 어디로 갔는데 또 그러고 또 그러고 강정희 씨도 그랬을까요?
0: 네, 그 강정희님의 고향이 원래는 영암인데요.
1: 네.
0: 그 유달산이 보.

0: 공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소득과 자산의 수준에 따라서 도시를 계속 구획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아파트 단지가 되기 전에는 훨씬 다양한 소득 수준과 자산의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살다가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비슷한 소득과 자산 수준의 사람들로 이제 좀
1: 그렇죠.
0: 표백이 되는 그런 느낌인 거죠. 저는 그만큼 도시의 다양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여기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일정하게 계속 내몰리는 일이 반복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 원래 거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재정착하게 되는 확률이 30%가 채안 됩니다. 특히 뉴타운 같은 큰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한10% 안팎에 머무를 정도로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원래 있었던 사람들을 대부분 내보내고 비슷한 소득 수준을 가진 사람들로 그 공간을 다시 채우게 되는 뭐 이런 공간이 아파트가 계속 만들어지는 변천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1: 갑자기 그러니까 아파트라는 게 조금 다르게 보여요.
0: 근데 저에게는 또 아파트가 고향이기도 하거든요. 오랫동안 아파트에 살아왔었고 또 그 공간을 고향처럼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있죠. 그래서 뭐
1: 있죠.
0: 아파트에 사는 것 혹은 아파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그곳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더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질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1: 아니, 일부 사람들은 그냥, 어쨌든 그거 불법 아니냐, 또는, 그래도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요런 쪽으로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근데 우리 작가님, 그런 말 들으면 어떤 생각 드세요?
0: 사실 지금 내가 살았던 방식과 완전히 다른 세상을 상상한다는 건좀 어려운 일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한번 새롭게 상상하고 의심해보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 한국은 임대차 계약이 2년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나라들은 임대차 계약 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다른 방식의 사회 계약을 갖고 있는 곳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2년마다 쫓겨나는 게 너무 당연하다 보니까, 누구나 이게 당연하다 보니까 이곳에 계속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낯설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1: 그리고 그 인연이 되게 두렵더라고요.
0: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고 도시가 이렇게 너무 천편일률적인 모습을 띠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낯설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1: 그리고 그 인연이 되게 두렵더라고요.
0: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고 도시가 이렇게 너무 천편일률적인 모습을 띠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으로 남아있습니다.

0: 투입되어서 내장을 꾸미는 일을 했었던 노동자였죠.
1: 네.
0: 그래서 분당에 정말 많은 아파트가 아저씨 손끝에서 나왔다고 자랑을 하시고는 했었는데요. 근데 사실 아저씨는 그 글을 몰랐습니다. 한글을 몰라서 계약서를 읽을 줄을 몰랐고 평생 일을 해왔지만 그에 걸맞는 마땅한 대우를 받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또 글을 모르는 것은 그냥 창피한 일이라기보다는 좀 두려운 일이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글을 모르는 걸 빌미로 속일 수도 있고 또뭐 잘못된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고 사는 건 역시 아저씨에겐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결과 뭐 오랜

0: 그리고 또 서울역에서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는 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추진될 때 거리의 홈리스들이 가장 먼저 쫓겨날 가능성이 높고, 또그 인근 배후지에 있는 뭐 쪽방 지역에 사람들이 또 쫓겨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동자동 주민들은 또 공공임대주택을 요구하는 공공개발을 그곳에 해서 우리가 좀 내몰리지 않고 이곳에 계속 모여 살수 있게 해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그거 말고 이게 들으시는 분들이 또는 우리가 뭔가 할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0: 주변을 잘 돌아보고 자기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도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 책을 좀 쓰게 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평생 아파트에서 자랐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아파트에서 자라면서 내 주변

떨어지지 않는데요. 가장 아름답고 싱싱하게 핀 그 정점의 순간에 꽃송이 전체가 통째로 떨어지곤 하죠. 동백꽃처럼요. 바닥에 떨어져서 누운 그 순간까지도 시들지 않은 주홍빛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길 위에 피어난 또 하나의 꽃처럼 다가오기도 해요. 가장 눈부신 순간에 미련 없이 비워내고 바닥에 내려앉아서도 여전히 아름다운 능수화를 보면서 아, 진짜 당당함이란 게 이런 것일까? 생각해보게 돼요. 어디서 뭘 하든 혹은 어떤 위치에 있든 내가 가진 고유의 가치는 시들지 않는다는 믿음. 그게 중요할 것 같죠? 안예은의 노래로 능소화 전해드릴 텐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하염없이 기다리다.

안예은의 노래였어요. 능소화 감상하셨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하루 매일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좋은 글과 편안한 음악으로 2시간 채워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찻집 만나볼 수 있어요. 오늘은 권오민의 지금 깨달을 결심 중에서 일부분 나눠볼 텐데요. 안식년을 맞은 교수가 경주의 한 작은 산사에서 보낸 나날의 기록입니다. 잠시나마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 들지 않을까 해요.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2부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환갑잔치 같은 경사스러운 날에 빠지지 않았던 기악 합주곡 천년만세입니다. 이 곡은 계면가락 도드리, 양청 도드리, 우조가락 도드리라는 세 개의 짤막한 곡들을 하나로 잇대어 연주하는 형태인데요. 천년만세라는 제목 그대로 무병장수하며 천년만년 평안하라는 간절한 축원의 메시지가 그대로 음악 이름이 된 경우죠. 전통음악치고는 박자가 꽤 빠르고 리드미컬해서 국악을 처음 접하는 분들도 지루함 없이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는 대중적인 곡이기도 한데요. 처음에는 조금 차분하게 시작했다가 두 번째 곡인 양청 도드리로 넘어가면 검은고와 가야금이 마치 가벼운 발걸음처럼 통통 튀어오르는 재미있는 소리의 변화를 느껴볼 수 있으실 거예요. 조선 중기 문헌에 기록이 보일 만큼 깊은 뿌리를 가졌지만 곡상만큼은 무척 담백하고 생동감이 넘치는데요. 세피리와 대금, 검은고, 가야금, 양금 등이 어우러져 빚어내는 단아하고 쾌활한 소리의 결을 따라가 보시죠. 천년만세 전해드립니다. 8분여의 길이로 감상할게요.

관악 영산회상 중 함령지곡인데요. 이 곡은 관악 영산회상 8곡 가운데 다섯 번째 곡인 삼현도들이부터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을 잇대어 연주하거나 삼현 한 곡,

삼령지곡 감상하셨어요. 무능관의 소금, 곽태규, 김정집, 황교상, 이영애 피리, 황교일, 윤병천, 최조병, 노부영애교, 김정집, 황교상, 이영애 피리, 황교일, 윤병천, 최조병, 노부영의 대금, 양경숙, 황혜자, 윤문숙, 변종혁의 해금, 최충웅의 집박, 정회석의 좌고, 김중섭의 장구장.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엄마랑 손잡고 시내 나가서 이것저것 보고 구경하고 정말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즐겁고 행복했거든요. 꼭 뭐 사서 집에 오지 않았어도 엄마랑 함께하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이쇼핑만 하고 와도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환기의 시간이 되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쇼핑 가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 문자 주제는요. 돈 안 쓰고 행복했던

할머니께서 들렀는데 날씨도 좋고 할머님들께서 너무 좋아하셔서 제가 대려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정말 할머니들 웃음꽃 필 때 얼마나 또 그 옆에서 행복해요. 진짜 뭐랄까요? 마음이 따뜻해진다랄까요? 그 웃음소리만으로도 그 수다스러움만으로도 옆에서 그냥 조용히 행복해질 것 같아요. 9832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저는 돈 없어도 행복한 날은 바로 아침에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엄마 아빠께서 잘 주무셨나 확인하는 겁니다. 행복은 아무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 옆에서 그냥 조용히 행복해질 것 같아요. 9832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저는 돈 없어도 행복한 날은 바로 아침에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엄마 아빠께서 잘 주무셨나 확인하는 겁니다. 행복은 아무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행운과도 같은 존재이다. 너무 좋은 말 해주셨는데요.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행복을 찾아온다니요. 너무 예쁜 말입니다. 진짜 행복은요. 평범한 그냥 그 일상 그 자체에서도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행복을 느껴주셔서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합니다. 7416님께서도 에린

0: AI는 상황과 이 청중 이해하고 일을 하지만 수노는 주파수나 리듬 같은 오직 이 물리적인 소리 질감에만 반응하도록 훈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듣는다 이런 추상적인 개념은 수노가 이해를 못해서 만약에 가사창에 그런 지시를 영어로 길게 쓰면 그걸 지시문이 아니고 가사로 착각을 해서 전문가가 듣고 있어 완벽하게 연주해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불러버릴 위험성이 있다고 합니다.
1: 그걸 가사로 착각해서
0: 네.
1: 전문가가 듣고 있어 이렇게
0: 그쵸.
1: 웅장한 연주가 갑자기 엉뚱한 약간 안내방송 튀어나오는 거 그런 느낌이겠네요.
0: 맞습니다. 그리고 스타일 창에 넣으면 자신이 학습한 음악적인 단어를 억지로 이렇게 끼워 맞추려다가 혼선이 와서 오히려 음질이 뭉개진다거나 이상한 소리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가 들어도 흠잡을 데 없는 연주라는 추상적인 의도를 수노가 확실히 알아들을 수 있는 음악적 핵심 명령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알려주더라고요.
1: 오디오 인공지능 맞춤형 번역인 것 같아요.
0: 수노가 확실히 알아들을 수 있는 음악적 핵심 명령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알려주더라고요.
1: 오디오 인공지능 맞춤형 번역인 것 같은데
0: 네.
1: 음악적 핵심 명령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0: 네.
1: 걸까요?
0: 기교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장, 명인의 솔로 연주. 그리고 결점 없는 연주, 뭐 복잡하고 정교한 편곡, 뭐 고음질, 명작 이런 명령어들을 알려줬습니다.
1: 강력한 명령어들인 것 같은데, 자,
0: 네.
1: 이제 이 요소들을 어떤 무대에 들고 가실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0: 네.
1: 앞서 자, 즉 음악 장르부터 싹 바꿔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0: 맞습니다.
1: 네.
0: 그래서 지난번 향피리 실험 실패 기록부터 이번에 이 디지 사태까지 그 기록들을 전부 다 긁어다가 재미나에게 학습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태평소 소리와 가장 닮아있다고 했던 숏을 완벽하게 살려낼 수 있는 장르를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추천을 해줬는데 이 쇼맨의 쇳소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추천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0: 폼을 가장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유럽의 중세 그리고 어쿠스틱한 무대 배경으로 옮기면 그쪽 우리가 원하는 소리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유럽의 과거로 한정을 네. 해버리는 거군요.
0: 네 맞습니다. 일렉트릭이나 아니면 큰 대규모 오케스트라 사운드가 가면 조금 이 관악기 소리가 묻혀버릴 수가 있어서 철저하게 과거 그리고 유럽의 어쿠스틱 환경으로 순호를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대를 서양의 옛날 무대 옛날로 한정을 하면 순호의 두뇌 속에 있는 아시아의 부드러운 대나무 피리 소리가 사라질 거라는 이야기인 거죠.
1: 그러니까 아시아가 아니야. 정말 아시아를 빼버리고 싶은 마음에 네. 유럽으로 네. 아 원천 봉쇄 될까요?
0: 맞아요. 그리고 네. 조금 덧붙여서 탁. 이나 아니면 유럽의 고악기들이 거칠게 몰아치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서 순호는 그 소음 속에서 주선율을 살리기 위해서 관악기 중에서도 가장 거친 그리고 직진성이 강한 겹사악기 쇼미의 출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쇼미 태평소처럼 크고 거칠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제 맞춤 전략이 되는 셈인 거죠.
1: 대표님
0: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쇼미 태평소처럼 크고 거칠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제 맞춤 전략이 되는 셈인 거죠.
1: 대표님 이야기만 들으면 네. 정말 이 부드러운 소리는 낄 틈이 아예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쇼미 그 거친 새소리 우리가 들었던 그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실 것 같은데 네. 자 그럼 어떤 무대를 추천받으셨을까요?
0: 좀 독특한 무대를 추천해줬는데요. 어두운 판타지 게임 음악 같은 다크 판타지 RPG 어쿠스틱 그리고 왁자지껄한 술집 분위기가 나는 중세 타번 포크 유럽의 주술적인 페이번 포크 등등 다섯 가지를 추천.

0: 정말 답답했는데요.
1: 네.
0: 그래도 이 20곡 중에 괜찮은 음악이 있어서 한번 일단은 골라봤어요.
1: 네.
0: 아무튼 마침 월드컵 기간이기도 하고 이 남미 축구장이나 아니면 기타리스트 박조원 씨가 열정적으로 연주했던 그 음악이 튀어나온 남미풍의 음악인데요. 이 쇼음과는 거리가 좀 멀기는 하지만
1: 네.
0: 그래도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얼마나 괜찮은 음악을 잘 만드는지를 포인트로 두고 한번 쉬어가면서 감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1: 네.
0: 이 축구장이나 아니면 기타리스트 박조원 씨가 열정적으로 연주했던 그 음악이 튀어나온 남미풍의 음악인데요. 이 쇼음과는 거리가 좀 멀기는 하지만
1: 네.
0: 그래도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얼마나 괜찮은 음악을 잘 만드는지를 포인트로 두고 한번 쉬어가면서 감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1: 네. 그럼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0: 네.

0: 해버리게 됐는데요.
1: 버렸군요.
0: 네,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진짜 막막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정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기존의 논리적인 상황이나 설정, 뭐 장르 구분 아예 그냥 다 버리고요.
1: 네.
0: 이 재미나이에게도 아 처음부터 다시 할게 설정을 다시 하고 리셋을 한 다음에 네. 처음부터 다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1: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약간 네. 백지 상태에서 그래 다시 그림을 그려보자. 자 처음부터 다시.
0: 네.
1: 그럼 새롭게 어떻게 질문하셨는지도 궁금해요.
0: 네. 우리가 찾았던 태평소의 이 월드 친구 다섯을 하나의 프롬프트에 전부 넣고요. 그리고 이 악기들의 공통적인 특징 그리고 그런 것들을 태평소 본연의 소리를 뽑을 수 있게 활용을 해서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이렇게 일단 지시를 해봤습니다.
1: 네. 그런데 재미나이는 태평소 소리가 뭔지 알고 있던가요?
0: 알고 있더라고요. 일단 이 친구가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대취타에서 짐과 꽹과리를 단숨에 뚫고 나오는 그런 것들을 태평소 본연의 소리를 뽑을 수 있게 활용을 해서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이렇게 일단 지시를 해봤습니다.
1: 네. 그런데 재미나이는 태평소 소리가 뭔지 알고 있던가요?
0: 알고 있더라고요. 일단 이 친구가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대취타에서 짐과 꽹과리를 단숨에 뚫고 나오는 압도적인 볼륨,
1: 네.
0: 귀청을 찌를 듯한 날카로우면서도 윙윙거리는 콧소리가 섞인 맹렬한 쇳소리 이렇게 묘사를 하더라고요.
1: 묘사는 정확한데요.
0: 그렇죠. 네.
1: 자, 그러면 이번 프롬프트는 어떻게 짜셨나요?
0: 네, 순호가 맑고 고운 피리로 도망치는 걸 완벽하게 막기 위해서 다섯 개의 악기 이름과 특징들을 동시에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1: 네.
0: 이 맑은 피리가 아니고 가장 크고 거친 마찰음을 내라는 뜻 이렇게 알아먹을 수 있도록 교집합을

0: 생각이 들면서
1: 맞아요.
0: 인공지능 데이터상으로는 그러니까 한국이 결국 동아시아 중국풍으로 이어지는 오류가 발생한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지니까 이 친구가 끝에는 그냥 중국풍 금지, 중동풍 금지, 동양풍 금지 이렇게 계속 추가 추가만 해서 주더라고요.
0: 근데 또 저희는 알잖아요. 금지해도 또 네. 하는 거.
1: 맞아요.
0: 아, 정말. 그래서 또 그냥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완벽하게 달아 놓은 거군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지쳐서 마지막에 네. 아 내가 이야기할 때마다 임시 방편으로 그렇게 주지 말고 태평소 질감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프롬프트 한 번에 줘. 빨리 줘. 이렇게 네. 이야기했어요.
0: 그러니까요. 이게 인공지능이랑 대화하면서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내는 게 쉽지 않은 과정인데
1: 네.
0: 결국 이제 말씀을 했어요. 저 그냥 이렇게. 네. 근데 진심어린 이 요청에 재미나이가 해답을 찾아왔을까요?
1: 아 이후에 샘플링하는 과정은 다음 주에 이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되게 네. 기대하고 있어. 다음 주에요? 네. 오, 전 진짜 오늘 방송 들으면서 인공지능이 정답을 이렇게 뚝딱 내놓는 게 아니구나라는
1: 맞아요.
0: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질문하고 방향도 제대로 잡아주면서 함께 조율해 나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기대하고 있어. 다음 주에요? 네. 오, 전 진짜 오늘 방송 들으면서 인공지능이 정답을 이렇게 뚝딱 내놓는 게 아니구나라는
1: 맞아요.
0: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질문하고 방향도 제대로 잡아주면서 함께 조율해 나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1: 맞습니다. 때로 엉뚱한 결과물로 당황하기도 하는데 그 한계 깨고 조율해 나가면서 우리가 진짜 찾고자 하는 어떤 소리가 나오게 될지 계속 치열하게 소통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0: 네, 처음에는 우리 또 재밌자고 시작했는데 네. 점점 진지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우리 네. 끝으로 청취자분들을 위한 퀴즈 준비하셨죠?
1: 네, 맞습니다.
0: 네.
1: 퀴즈 드리겠습니다.
0: 네.
1: 손흥민 선수는 밝은 미소와 친근한 이미지 덕분에 팬들에게 특별한 별명으로도 많이 불리는데요.
0: 네.
1: 손흥민 선수의 대표적인 별명은 무엇일까요? 1번 메시, 2번 소니.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302번으로 정답을 주시면 정답 맞힌 분들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0: 네, 손흥민 선수의 대표적인 별명 맞추는 거예요. 1번 메시, 2번 소니입니다.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디오랩 중흥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악 콘텐츠 제작소 나랩 김현무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대표님 보내드리면서요. 박지원의 캡틴 넘버 7 듣겠습니다.

박주원의 캡틴 넘버 세븐 듣고 왔습니다. 1부 퀴즈 정답은요. 소니입니다. 정답 맞춰주신 2441님께 떡갈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0302로 주소와 성함 보내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요.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샵 0302입니다. 황일의 주말엔 라디오 1부.

황일희의 주말엔 라디오 2부 조곡래의 늦은 시나위 들으며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간 3시 10분입니다. 왠지 여름에는 머그컵 대신 투명한 유리컵을 쓰고 싶죠? 투명한 컵에

표면적으로 가시화시킨 것이 바로 이 백룸이라는 공간이라는 말인 거죠. 이제 이 우리의 무의식이라는 것은 그 잠재력이 굉장히 무한해서 네네. 이런 기괴하고 공포스러운 공간과 또 그런 존재들을 창조해낼 수가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사실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현실 속에 살고 있으면서 늘 어떤 내면의 무의식을 간과하면서 열심히 현생을 살고 있지만

0: 갈때그 공포를 느끼게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단순한 공포 영화라고 보기에는 심오한 메시지가 담긴 영화 같아요.
1: 그래서 이 여자 주인공의 직업도 정신분석학자로 등장을 하는데 이제 직업적으로 타인의 내면을 분석하는 것이 일이지만 진짜 중이 재물이 못 깎는다고 네. 정작 자신

0: 분들은 많지가 않아서 충분히 네. 즐기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일상 속에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백룸이라는 영화 극장 가서 큰 스크린으로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1: 네, 진짜 공포 영화는 화면이 이렇게 막 큰 극장에서 봐야 더 실감이 나잖아요. 더 무섭고 생생하고요. 또 게임 속에 들어온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니까 더 궁금해집니다. 이쯤에서 음악 한 곡 듣고 더 얘기 나눠볼게요. 영화 백룸 OST인 파이로츠 샨티 듣겠습니다.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백룸이 이제 현실 세계를 모방한 기묘한 공간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큐브는 현실과 전혀 다른 차가운 철제 소재로만 이루어진 텅 빈 정육면체의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각 방마다 내부에 수만 개의 다른 방들과 이어진 6개의 문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이 미로처럼 각 공간을 넘고 넘어서 바깥으로 향하는 출입구를 이제 찾아다닌다라는 그런 구성에서 이 두 편의 영화가 굉장히 이제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큐브에서는 이제 각 방마다 덫이 존재.

큐브에서는 영화의 끝까지 이 공간을 설계한 장본인과 또 그 이유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맞아요. 차이점이 있는데 이런 엔딩으로 인해서 이제 이 큐브라는 영화는 결국 백룸처럼 누가 이 공간을 만들었냐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주인공들이 이 공간 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지 살아남는지 그 어떤 과정 자체를 보여주고자 하는 영화가 이 큐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인물들이 보면 그 안에서 서로 이제 살아남기 위해 갈등하고 또 심하게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대나무는 세로 방향 결대로 쪼개질지언정 절대로 꺾이지는 않아서 예로부터 굳은 절개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죠. 이 절개 있고 고집센 대나무를 원래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0: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용호의 풍미가 좋다. 밤 10시부터 재방송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요. 포털 사이트에 풍미가 좋다 검색해서 저희 홈페이지에도 놀러와 주세요. 방송 중에 2부 첫 곡 마치기 이벤트도 계속 진행 중인데요.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응모해 주세요. 오늘도 풍류가 좋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푸짐한 선물 마련되어 있습니다. 흥겨운 음악 외침으로 오늘도 소개해 드릴게요. 들어갑니다.
1: 주말 오후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들으니 기분이 업되는 게 신나고 흥겹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배님. 네. 그리고 윤혜석 가시도 친 붉은 장미님 여러 곡의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사연 보내주신 애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려요. 항상 즐겁고 멋진 방송 되도록 노력할게요.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갈게요. 유점자 외 여러분의 소리 신한 시킨구 중 길따금입니다. 전라남도 신안 지역에서 행해지던 시킴굿인데요. 망자가 저승으로 가는 길을 닦아주는 굿 연행의 음악입니다. 해원의 소리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어르고 세다 쓴단 말이야. 책이 잡아놨잖아 그걸 광풍에다가 띄워놓고 성인 찾아서 내

0: 놀보영님, 저 흥부 왔습니다요.
1: 아따, 오면 온 것이지. 왜 그렇게 귀찮게 불었었냐?
0: 아니, 형님. 아, 지난주에 잡가 공연을 못 보셔서 서운해 하시길래 아, 지가 형님 모시고 가려고 아, 다른 공연표를 구해왔는데요. 아, 이번엔 미녀 공연입니다요.
1: 뭐셔? 미녀? 아니, 미녀는 너도 부르고 나도 부르고 아, 반일하는 농부들도 다들 부르는디. 아, 그걸 뭐하러 돈 주고 사고 공연장까지 가서 듣는다냐.
0: 아이고, 형님. 아, 이것은 명창들이 부르는 통성미녀라 하니께 아따 우리들이 부르는 토성미녀와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1: 뭐셔? 아, 통성미녀는 무엇이고 토성미녀는 무엇인디?
0: 아, 이음 받침 있고 없고에 따라 아따 뭐가 달라진다냐.
2: 아, 그것은 말이죠, 형님.
1: 아, 됐다 이놈아. 내가 무식한 네 말을 듣느니 아, 풍녀 사전을 펼쳐보고 말지. 아, 얼른 가서 사전이나 갖고 오니라.
3: 네, 오늘도 풍녀 사전 잘 펼쳐주셨습니다.

국가를 바탕으로 남도 명창들이 다듬어 부른 노래가 공연과 음반을 통해 널리 퍼지면서 이렇게 통성민요가 된 것입니다. 풍류가 좋다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2부에는 계속해서 2부 첫 곡 마치기로 선물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잠시 후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을 아시는 분들은 적어서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나 풍류가 좋다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부 마지막 곡으로 국립남도국악원 기악단의 연주, 기악연주 신밴 노래 듣고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올게요.

판소리를 좋아하시나요? 판소리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고요? 느긋하고 나른한 주말 저녁 6시부터 2시간 판소리 연구에 최선을 다해온 저 최혜진의 다정하고 유쾌한 소리길 안내와 함께 판소리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얼씨구! 좋다!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최판사에서 만나요.

소리 창부 타령이었습니다. 오늘은 아주 쉬웠죠? 많은 정답 보내주세요. 오늘도 2부 첫 곡 마치기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 선정해서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다음 주 방송 선곡 안내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지난주 당첨자는 오늘자 선곡 안내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당첨자께서는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샵 0302 50원 또는

김용우의 풍류현장. 오늘 김용우의 풍류현장에서 소개해드릴 풍류한가락은 전남 구례의 깊은 산자락과 선비문화의 향취를 고스란히 간직한 구례향채줄풍류입니다. 국가무형유산으로도 지정된 구례향채줄풍류는 전남 구례 지역에서 오랫동안 전승되어온 전통 기악압주 음악인데요. 흔히 줄풍류라고 부르는 현악영산회상이 서울 지역에서 전승된 경채줄풍류와 구별되는 가락으로 지역에서 전승된 형태를 향채줄풍류라 하고요. 구례 향채줄풍류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힙니다. 원래 영산회상은 조선 초기 궁중 나래의식에서 영산회상 불보살이라는 노랫말을 얹어 부르던 성악곡이었다고 하는데요. 세월이 흐르면서 기악곡으로 변화되고 여러 곡이 더해져 오늘날과 같은 대규모 모음곡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이후 관악기가 중심이 되는 대풍류와 곡이 더해져 오늘날과 같은 대규모 모음곡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이후 관악기가 중심이 되는 대풍류와 현악기가 중심이 되는 줄풍류로 나뉘게 됐고요. 구례향채 줄풍류는 그 가운데에서도 선비들의 풍류 정신을 가장 잘 간직한

구례향재 줄풍류 보존회 연주 구례 봄풍류 중 중령산 오늘 김용호의 풍류 현장에서 들려드렸습니다. 6월 27일 토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벌써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 다가왔어요. 내일도 좋은 풍류와 재미난 코너 준비해놓고 여러분 기다릴 테니까요. 또 함께해주세요. 마지막 곡으로 한진자의 소리 동부민요 정선 아리랑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풍류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기온과 일조량이 올라가면서 초록 잎사귀 사이로 고추부터 토마토, 오이 등 알록달록한 열매들이 고개를 쑥 내미는데요. 하지만 이 보물 상자를 거저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겨순을 잘라주는 순치기부터 때맞춰 웃거름도 챙겨야 합니다. 요즘처럼 폭염이 이어질 때는 정성껏 물도 챙겨야 하고 장마를 대비해 지지대도 단단히 세워야 하는데요. 오늘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도 좋은 소리와 알찬 이야기로 우리 소리 텃밭을 정성껏 가꾸는 마음으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2026년 6월 27일 오늘 첫 곡은 당가 강상풍월로 시작하겠습니다. 강상풍월은 어구의 원래 의미는 강유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읊은 노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노래의 첫 부분 강상에 둥둥 떴는 배 풍월 실러 가는 배인가 이 부분을 따서 강상풍월이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정혜석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단가

애꾸야 날 돌 마라 너 잡으러 내 안 간다 승산이 버렸으매 너 쫓아 이왔노라 강사 더닦고 구멍이 서여 죽어나물 먹고 물을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대장봉 살림살이요 만하면 넉넉할

0: 오늘 첫 곡으로 단가 강상풍월 감상하셨습니다. 소리의 정회석, 복반주에는 김청만이었습니다. 강상풍월은 강무리의 풍경에서 출발하여 강릉 경포대로 놀러가자는 유희적인 내용이지만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인생살이를 다루면서 자연 속에서 즐기는 대장부의 삶이 이만하면 참 만족스럽다 이런 자족적인 결말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은 국가무형유산 심청가 보유자이신 정혜성 명창의 소리로 만나보셨습니다.
1: 얼씨구!
2: 얼씨구!
1: 좋다!
2: 좋다!
1: 어이!
2: 어이!
0: 추임새 그거

힘이 없이 난이게라고 한 짐승을 다.

죽기 싫은 내가 쉽사와도

어느 신하가 세상에를 나가 토끼를 구하여 짐의 병을 구하리까? 좌우 오독지졸 면면상구하여 묵묵부답이었다. 황기 또

그리고 동네 방자훈 문중원의 연말 난 고물고 난 처지 처인 가다 주호 꽃 따먹던 힘 그리고 백설강산에 치운 날 그가 넣던 털 그리고 마나방 창화림융흑 깡창 뛰던 말가 먹던 힘 그리고 백설강산에 치운 날 그가 넣던 털 그리고 마나방 창화림융흑 깡창 뛰던 말 그리고 두개나

말씀을 직접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임방울, 이화중선, 김녹주 명창이 함께 참여한 아주 좋은 음반이죠. 이 음반에는 또 판소리 북반주 대신 당시 유행했던 창극의 영향을 받아 해금과 장고, 가야금, 피리 등으로 어우러진 고악 반주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그럼 옥회판 흥보전 중에 제비노전기 흥보 박탈

전라도는 뭐이니라 은봉 한량 구원 모가 가로 주나

0: 아닙니까?
1: 예.
0: 뜻밖의 길이가 박씨는 내 친애의 맹수리니 이게 고의한 일 아닙니까?
1: 아, 박씨는 숨해봐야죠. 입걸음을 단단히 하고 박씨를 숨했더니 숨이 일어나서 박씨통이 열었는디 하루나 흥보 양주 내 의는 하고 박을 따다 토벌거러 박을 타는디 여보시오 마누라.
0: 예.
1: 콧머리를 꼭 붙들고 힘을 줘서 박을 타봅시다.
0: 그렇습니다.
1: 7번 20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7번

0: 오전오니.
1: 옥회판 흥보전 중에 제빈 오전기와 흥보 박타는 대목 들어보셨습니다. 제빈 오전기는 오수환 명창이었고요. 흥보 박타는 대는 임방울, 이화중선, 오수환 명창이 함께했습니다. 1941년 발매된 오케 레코드 음반이었는데 음질이 잡음이 많았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여보시오. 내 문자통 궁구로 나갑니다. 봄은 홍하니요. 홍하는 백발이요. 맥피 왕토요. 거석이 홍하니. 출가하면 의인이요. 어동 육서 좌포 우에 홍동 백서요. 567 두루 숭숭이요. 135 대감이요. 명지 유적은 전라 간영 전주로다.

정서적인 효과가 계속 증대되어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다시 말하면 판소리 청중들은 현대에 올수록 슬픈 소리에서 더 예술성을 찾게 되었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이 판소리 예술성은 성음의 다양한 변화에서 최고로 발휘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소리 혹은 좋은 목으로 태어났다고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변화가 없다면 좋은 소리라고 할 수 없지요. 장단이나 조, 가락, 리듬은 말할 것도 없고 목 혹은 목재치라고 부르는

주토 하동이 오토 없고 성명은 심학교요 을 청년

사 동양 젖으러 넘내겨 개오개오 길러내어 15세가 되었더니 이름 못 정기 없고 효액이 출천하야

쪽 우연한 주구를 만나 공양미 300석만 불전으로 시주하면 소맥눈을

팔려 옛낭수 재수로 죽은 지가 오금 3년이나 되었소. 건넜더니도 못하옵고 자식만

주렴을 걷어차버리고 벗어말

500명 봉사들도 개평으로 눈을 한번 떠보는디 만자맹인이 눈을 뜬다. 전라도 순창담양 세달 못 뛰난 소리로 쫙

0: 집행일을 짚고 나서면 어디로 갈 줄을 아느냐 올 줄을 알았느냐 지금부터서는 새 세상이 되었으니 백일어도 고생 많이 어이없구나 냈던 이오 얼씨구나 얼씨구나 좋구나 지와자자 좀도 좋네
1: 얼씨구나
0: 얼씨구나 아저씨오 얼씨구나 아저씨오 감었던 눈을 번쩍 뜨어 보니 방송문고리 웬일이며 장해 마

0: 11살에 처음 만난 가야금. 사랑하면서도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나는 오랫동안 이걸 왜 계속하는 걸까?
1: 스스로 무대의 주인이 되어 생존과 미래를 증명해내는 전남대학교 예술 전공생들의 뜨거운 실험, 뉴비 스테이지 4. 깊이 있는 전통이 AI를 만나 혁신적인 무대를 선보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 지원사업 AI를 만나 혁신적인 무대를 선보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 지원사업 전통예술 분야에서 유일하게 4년 동안 선정된 뉴비 스테이지 4는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누리집에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오후 7시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예술극장 2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20년 전의 어느 봄날, 증기기관차는 우렁찬 기적 소리를 내뿜으며 서울에서 신의주까지의 500km를 힘차게 달렸습니다. 이 땅에 무수한 꿈을 싣고 한반도의 척추를 가로지르던 경의선 철도. 하지만 분단의 역사 속에 열차는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10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난 후 녹슨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국악방송 어플 앞에 좌정한 후 호방 형리를 일러 스텝 정보를 하신 난디 매력 발산 진행자 박학다식 GMC 왔느냐 예 등대 허였소 일필위지 대문장 동분서주 황작가 왔느냐 예 등대 허였소 용모출중음명도사 삼섬옥수 김감독 왔느냐 예 등대 허였소 산전수전 공중전 백전노장 이피대 왔느냐 예 등대 허였소 일이 한참 스텝 점고를 마친 후에 자

마침내 공식 프로그램으로 무대에 서게 되어 무척 기쁘고 설렌다고 벅찬 소감을 전해왔습니다. 페스티벌을 이끄는 티아고 호드리게스 예술감독은 역시 한국어를 초청 언어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한국의 공연 예술은 전통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으면서도 동시대 언어로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다 이렇게 전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지요. 이번 아비뇽 페스티벌에서 우리의 언어와 소리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길 응원하며 저희도 여기서 잠깐 이자람 씨의 소리 한 대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춘향가 중 신연맞이부터 방자 한양가는 대목입니다.

장이 어제롱 저롱 다짐이가 늘어졌다. 좌우급 장이 청장줄 검쳐 잡고 활개해 활활 정정가름 치명 이놈 저놈 하지 마라. 전배굴로 사바 들러른 번거지 남일광단 안 올려 날래룡자 똑붙여 둥둥기 제공장미 주먹같은 밀어주며 북북기술을 따라 쓰고 성선장장 노린양기 밑에가 빛나네 천은매기 검은 눈치 성세수은 따라서 바람결에 펄렁 소리 좋은 방방울 가름 따라서 웬기릉쟁기릉 꽃도 북북기술을 따라 쓰고 성선장장 노린양기 밑에가 빛나네 천은매기 검은 눈치 성세수은 따라서 바람결에 펄렁 소리 좋은 방방울 가름 따라서 웬기릉쟁기릉 꽃도 보채빛은 햇빛 번쩍번쩍 귀염을 도두어서 해이지루왕 통일난상 착절예마상 대금 본일로다 경기 충청도를 지니어 전라가 명을 들어가 객사의 연문하고 연문의 얼붓 다녀 누구고 방후에 중하하고 호수역을 다다르니 집사 나와서 지경포 꿍 결감일인 감색일인 풍검을 올리거늘 골로 데려오라.

심포지움에 다녀왔는데요. 제가 저자로 참여한 동초째 고향님 창본 춘향가의 프랑스어 번역본이 한국문학번역원의 지원으로 출간을 했기 때문에 이 출판기념회차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열린 심포지움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현지에서 체감한 우리 소리에 대한 관심은 기대 이상으로 뜨거웠는데요. 프랑스 여러 곳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한국문학 강의도 들으셨고 춘향가 공연 시에는 추임새, 호응도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그리고 5일에는 프랑스 대사관에서 판소리 워크숍과

깜빡 깜빡 깜빡 저런 토끼가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어? 토끼가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토끼가 꿈속에서 이긴 건 아닐까요? 꿈속

보고 뺑뺑이를 쳐놨든가 호랭이 그곳이 새 좀 반 푸는지라 떨어졌든가 보다. 호랭이 즐거워야 도망을 치는디 저기 저 전라도 해남 간머리에서 나선 놈이 한경도 세수랑 고개 가서 턱 주잔더니만은 아랫도리가 따끔따끔하여 내려다 본께 자래한테 물린 자국이 처음에는 장기 궁짝만 허게 불섰더가 나중에는 한참 본께 우리 거저 박 그녀라는 고수 양반 푹통만 어떻게 부섰든가 아이고 아프구라 아이고 아프구라 한숨을 길게 내리

단숨에 도망을 치는디. 의지와 압록강까지 단숨에 도망을 쳤겠다. 이렇듯 호랑이를 쫓아낸 별주부는 곰곰이 생각하니 호랑이라 하는 것은 산중지 명물이라. 산신령께서 나를 시험하려고 호랑이를 붙였구나. 곰곰이 생각하고 내 정성이 부족하니 산신제를 한번 지낼 수밖에. 이렇듯 산신제를 지내는디 개변양요 늘어진 가지를 앞니로 하듯 꺾어 대여 진토를 살살 쓰

상관목실 추서다가 방이 갈라 차려놓고 은어 잡아다 동죽서로

한다. 구세차 갑신유월 기우사십오일계 단해용궁 별주부 자례 감소고 상천일월 명산 신령전

가네. 충문을 읽고 한 곳을 바라보니 건넌산 바워텀네. 우한 김생이 앉았다.

주춤 기나는 김새 분명한 토끼라. 화상 보고 토끼를 알본지 산 중대월 중대라. 저기 앉은 게 토생원 아니오.

얼매 짜고 나를 찾나 허리로 깡총저리로 깡총 허드도 허드도 깡총 내려온다. 토끼란 놈이 이렇게 방정을 떨면서 내려오다가 자네와 토끼가 빡 들이받아 끈. 아이고 코여 아이고 이마빡이여 아이고 여보시오 아 초면에 남의 이마빡을 어찌 이렇게 들어봤소.

모호한 잠이 들었다가 얼추를 동열의 잠이 깨요. 가보는 산과 목소한 잠이 들었다가 얼추를 동열의 잠이 깨요. 가보는 산과 목식을 양식을 삼아서 감식하고 신여 부

모두의 기대 속에서 장남인 제가 치킨과 과자를 딱 개봉했는데 글쎄 치킨은 야트막이 바닥에만 깔려있고 봉지에는 과자보다 공기가 더 많이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서로 더 먹겠다고 밀치고 싸우다가 셋째는 제가 닭다리를 숨겼다고 의심을 하고 막내아우는 누가 과자를 먼저 먹은 것 같다고 엉엉 울고 어머니는 닭 목뼈라도 드시려던 아버지를 타박하고 순식간에 우회좋던 우리 집안이 난장판이 돼버렸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서로를 의심했는데 줄어든 양뿐만이 아니라 맛도 변한 것이 아무래도 수상한 것 같아서 그 의문을 풀어주십사 이렇게 재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머, 가지고 오신 치킨 박스와 과자 봉지 그리고 영수증 한번 살펴봐도 될까요? 아니, 이게 박스와 봉지는 예전 그대로인데 내용량만 슬그머니 줄어들어 있는데요. 응? 아니, 그럼.

송이를 풀어가며 도주 콜레가 불어버리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아 우리 집을 찾아오소. 나도 오늘부터 힘을 줄란다. 얼씨구나 절씨구.

0: 그래도 아직 밥을 먹을 양이면 한 솥밥은 더 먹겠다. 아이고 나 죽겠네. 이때야 흥보 마누라 밥을 먹다가 자기 영감을 바라보니 눈을 뒤집고 막 넘어가거늘. 아이고 영감, 평생에 밥이 부안이라더니 밥 먹다 돌아가시오. 아이고 영감. 이렇다시 울고 있을 적에 흥보 자식놈들이 밥을 먹다 지가 어머니 우는 소리에 우하니 달려들어 지가 아버지 배를 바라보니 이때야 흥보가 밥을 어찌 많이 먹었던 배를 탁 튕긴 게 땡그랑. 아 이놈이 또 와서 또 튕기니까 땡그랑 우하니 달려들어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장단이 맞게 되었거든. 이때야 흥보 큰아들놈 들어오더니만은 아유 밥판이 어찌 된 판이오? 아이고 이 자식아 밥이 굶으시고 너가 아버지 돌아가신다. 아니 밥 먹다 죽은 사람을 육에다 원망한단 말이오. 하고 자기 아버지 배를 바라보니 이놈은 동생처럼 손가락으로 튕긴 것이 아니라 발로 지그시 밟아놓으니 이때야 흥보 누런 똥줄기가 운봉 팔랑째를 막 타고 넘어가는디 그때 마침 그 인근에서 일을 하던 농부들이 흥보 똥줄기를 보더니만은 황룡이 올라가신다 하고 모두 절을 하였답니다. 무슨 그럴 리가 있으리오만은 이건 소리꾼의 잠깐 재담이었다.
1: 흥보가 중 흥보가 첫째 박 타고 밥 먹는 대목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이난초, 북반주에는 이태백이었습니다.

전주에 있는 사람들이 판소리 감상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 박봉술 선생의 공연이 아니고 송순섭의 공연이었습니다. 근데 박봉술 선생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게 내 제자입니다. 제가 이게 쓸만한 제자니까 잘 들어봐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이제 시켰어요. 그리고 박봉술 선생이 북 잘 쳐요. 그러니까 북을 이제 치고 자기 제자가 소리 완창을 했어요. 적벽가를.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당신도 소리를 해야지 선생이 안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박봉술 선생이 적벽가 한 대목을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들었습니다. 직접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박봉술 선생이 일찍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목소리가 탁하고 그래서 공연을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자인 송순섭도 비슷한 사람이에요. 목이 부러지진 않았지만 상승이 안 나죠. 이번에 하동가스 뭐 101공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FM 국악당의 서인화입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충청과 영남 지역의 공연 실황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6년 4월 23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중국장에서 열린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34회 정기연주회 부지휘자 여승헌 취임연주회 화계 꽃을 피우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연은 여승헌 부지휘자의 공식 취임 무대입니다. 여승헌은 국가 무형유산 대금산주 이수자이고 현재 단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석박사 통합 지휘과정에 재학 중인 신진 지휘자입니다. 이번 공연은 여승헌 부지휘자의 공식 취임 무대입니다. 여승헌은 국가 무형유산 대금산주 이수자이고 현재 단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석박사 통합 지휘과정에 재학 중인 신진 지휘자입니다. 공연의 주제는 꽃, 성장, 생명입니다. 별이 되고 분 꽃을 시작으로 검고 협주곡 서마, 25현 가야금 협주곡 어린꽃 등이 이어지고 유태평양이 참여하는 국악관현악, 마지막으로 타악과 관현악이 어우러진 사기로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네 곡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곡은 최지훈 작곡 검은고 협주곡 서마입니다. 서마는 번쩍이는 불빛을 뜻합니다. 2019년 제8회 한국예술종합학교 검은고 앙상블 G스트리트의 위촉 곡이죠. 처음에는 솔로 검은고와 6대의 검은고, 아쟁, 피아노, 그리고 타악이 반주하는 형태의 중주곡이었습니다. 이후에 카덴자를 추가해서 국악 관현악으로 재편곡했습니다. 이 곡에서 작곡가 최지훈은 한강 이남의 경기도 지역 마을곳인 경기도당곳의 도살풀이, 도살풀이 모리, 터벌림, 터벌림 모리, 당악, 올림채 모리, 발뻐들의 장단에 검은고의 선율을 결합했습니다. 경기도당구 장단의 검은고의 화려한 기교로 계면조의 선율과 다양한 식임새의 색채를 더했습니다. 최지훈 작곡 검은고 협주곡 서마를 주윤정의 검은고와 여승헌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그려야 할지 글로 쓴다고 하는데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잘 전달된 연주가 아니었나 합니다. 다음 곡은 유태평양과 함께하는 국악관현악 민요 연곡입니다. 편곡은 차민영이 했습니다. 민요 연곡은 여러 가지 민요를 엮어 부르는 것인데요. 이번 무대에서는 상주아리랑, 대표적인 아리랑인 본주아리랑, 그리고 해학적인 사설과 흥겨운 리듬이 돋보이는 서도민요, 사설남봉가를 이어 부릅니다. 상주아리랑은 만정 김소희의 작창으로 남도 계면조와 메나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제시대 북간도로 이주하는 이들의 처량한 심경을 담은 곡으로 처음에는 북간도 아리랑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본주 아리랑은 영화 아리랑의 주제곡으로 출발해서 신민요 아리랑,

진실을 찾아나가는 사람은 저절로 좋은 사람이 된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 못 되는 것은 운이 없어서도 아니고 열심히 살지 않아서도 아니다. 더 이상 진실을 찾지 않아도 된다고 자만했기 때문이다. 양창모의 아픔이 마중하는 세계에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내가 이미 다 안다 이렇게 여기는 것들이 생기죠? 그래서 누군가 도와달라고 외칠 때 그냥 지나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세상은 그런 거지 하면서 잠깐 발걸음 멈추고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귀 기울여 듣는 것, 그게 진실을 찾는 일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요.

이라는 책 로컬 오디세이의 장민영 공동작가 이야기 듣고 많은 분들이 또 문자를 주셨네요. 또사님, 멸치볶음을 못 먹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전혀 안 해봤습니다. 하지마 하는 부정어법이 아니라 이거 해봐 하는 긍정어법으로 어필하는 방식 귀가 쫑긋해지네요. 그쵸. 그 부분이 진짜 좋았어요.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이게 아니라 이거 해봐. 이거 어떨까?

0: 의미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2010년부터 이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난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쓰게 되었고요.
1: 어떤 계기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0: 제가 그 사회복지학과 출신인데요. 뭐 전공하고 관련이 있다면 있고 또 없다면 없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빈곤 문제가 사회복지에서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기도 한데 저는 빈곤 문제가 단순한 자선이나 뭐 이런 것들로 해결된다기보다는 빈곤을 만들어내는 사회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1: 작가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 빈곤하지 않은데도 난 너무 가난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0: 지금 사실 생활 기준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사람들이 다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1: 그리고
0: 하고.
1: 격차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것들도
0: 네,
1: 있어요.
0: 맞습니다. 한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좀 그만큼 충분히 사람들에게 뭐랄까요?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다 보니까 벌어지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1: 이렇게 활동 이쪽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스스로는 어떤 느낌을 가지세요?

0: 그런 느낌이 들고 어릴 때는 몰랐던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막 이런 말들도 막 지나가고 그렇거든요. 각 장소를 첫 번째 산책, 두 번째 산책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을 붙이셨는데 이 동네 다 산책하신 거죠?
1: 네, 그렇죠.

0: 그래서 재밌는 것은 이 아파트가 제가 좀 찾아보니까
1: 네.
0: 2008년에는 한 3억 정도의 분양이 조합원들에게 됐었는데 그 이후에는 6억, 2021년에는 한 15억 정도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좀 이익이 보장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철거폭력 역시 비례해서 더 커지는 게좀 아파트가 지어지는 많은 현장들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1: 그 강정희 씨 살던 곳 말고 거기가 신계동이에요.
0: 네.
1: 거기 말고는 또 어떤 곳들이 있어요?
0: 사실 그 경의선 숲길 요
1: 네.
0: 주변만 하더라도

0: 한 200m 반경에 100세대 이상 되는 단지만 세어봐도 30개가 넘는 아파트 단지가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뭐 곳곳에 같은 과정을 거친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죠. 뭐 기존의 주민들이 안 살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뭐 예를 들어 일산이나 분당 같은 신도시 이런 곳에서도 쫓겨난 농민들이나
1: 있죠.
0: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파트들은 또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이런 일을 겪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우리가 슬프게 생각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남의 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었고 또 반복해서 겪기도 했잖아요. 그런 게 우리 사회 내면 깊은 어느 곳을 좀 파괴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런 뭐또 반복해서 겪기도 했잖아요. 그런 게 우리 사회 내면 깊은 어느 곳을 좀 파괴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그왜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지역에 재개발 소식이 들리고 보통 재개발 한다고 하면 굉장히 예쁜 이름들이 붙어

0: 그 유달산이 보이는 이런 곳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대불국가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온 가족이 개발로 집을 잃고 서울로 이주하게 된게 신계동이었어요. 그래서 20대부터 신계동에 부모님과 함께 살기 시작했었던 거죠. 근데 결혼을 하고 그 맞은편에 있는 또 다른 도하동으로 이사를 갔었는데 거기에 살 때도 사람들이 철거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이혼을 하고 신계동에 돌아왔을 때 우리 집이 철거되는 일을 겪으셨던 거죠. 그래서 돌아보면 내가 살던 자리들이 모두 다 개발 중이었었구나. 그때 쫓겨나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겪은 일을 겪었었던 사람들이었구나라는 것을 떠올리게 됐다는 이야기를 강정희님이 하시기도 했었습니다.
1: 개발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낡은 걸 부수고 새 것으로 만들겠다. 뭐 혹은 그냥 멀리서 보면 발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인데 작가님은 조금 다르게 보실 것 같아요.
0: 네, 그 저도 사실 아파트에서 살았거든요.
1: 네.
0: 그뭐 경기도 인근에 있는 여러 아파트 단지와 신도시들에서 자랐었는데 그 아파트라는 곳은 되게 균질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뭐 비슷한 평형과 뭐 같은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소득과 자산의 수준에 따라서 도시를 계속 구획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아파트 단지가 되기 전에는 훨씬 다양한 소득 수준

0: 되는 그런 느낌인 거죠. 저는 그만큼 도시의 다양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여기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일정하게 계속 내몰리는 일이
1: 네.
0: 반복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 원래 거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재정착하게 되는 확률이 30%가 채안 됩니다. 특히 뉴타운 같은 큰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한10% 안팎에 머무를 정도로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원래 있었던 사람들을 대부분 내보내고 비슷한 소득 수준을 가진 사람들로 그 공간을 다시 채우게 되는 뭐 이런 공간이 아파트가 계속 만들어지는 변천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1: 갑자기 그러니까 아파트라는 게 조금 다르게 보여요.
0: 아, 근데 저에게는 또 아파트가 고향이기도 하거든요. 오랫동안 아파트에 살아왔었고, 또
1: 네.
0: 그 공간을 고향처럼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있죠. 그래서 뭐
1: 있죠.
0: 아파트였나 싶습니다.
1: 갑자기 그러니까 아파트라는 게 조금 다르게 보여요.
0: 아, 근데 저에게는 또 아파트가 고향이기도 하거든요.
1: 네.
0: 오랫동안 아파트에 살아왔었고, 또
1: 네.
0: 그 공간을 고향처럼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있죠. 그래서 뭐
1: 있죠.
0: 아파트에 사는 것 혹은 아파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그곳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더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을 함께 누리기 위해선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질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1: 네. 아니, 일부 사람들은 그냥, 어쨌든 그거 불법 아니냐. 또는, 그래도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0: 북한은 이런 도시 개발은 이제는 조금 재고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1: 네.
0: 듭니다.
1: 이게 구조적으로 좀 다시 우리가 판을 짜야 되는
0: 네.
1: 그런 일인 것 같네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2시간의 출퇴근 시간을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1: 그런 일인 것 같네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2시간의 출퇴근 시간을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는 마치 개인들의 선택의 결과인 것처럼 뭐 예를 들어 회사 옆에 원룸이나 고시원을 살 것인가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2시간의 출퇴근을 감내할 것인가 이게 그냥 개인의 선택인 것처럼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도시가 변화하는 과정이 그 개인들에게

한혜진의 가야금 연주 Rain Again 들으셨습니다. 함께 걷는 길 토요일 코너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은 냉혹한 세상에 맞선 따뜻하고 용감한 사람들의 이야기 가난한 도시생활자의 서울 산책을 쓰신 김윤영 작가님 함께하고 있는데 두 번째 낭독 들어볼게요. 열 번째 산책 쪽방촌 주민의 기억 중에 일부분 들어보겠습니다.

0: 일을 해왔지만 그에 걸맞는 마땅한 대우를 받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또 그를 모르는 것은 그냥 창피한 일이라기보다는 좀 두려운 일이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그를 모르는 걸 빌미로 속일 수도 있고 또뭐 잘못된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고 사는 건 역시 아저씨에겐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결과 뭐 오랜 시간 가난을 떠안고 살 수밖에 없었고 또 노숙도 경험을 하셨었고 마지막에는 폐지 소집을 하셨었는데 그러는 동안 쪽방촌에 거주를 하셨었어요. 근데 건강이 좀안 좋아지시고 하면서 술에도 의지하게 되시고 그렇게 생을 좀 마무리하게 되신 것 같습니다.
1: 그, 뭐, 쪽방촌이라든가, 노숙자라든가, 아니면, 한때는 노점상에 대해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많은 분들이, 어우, 길을 지저분하게 만들고, 동네를 어둡게 만드니까 이거 없애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그, 뭐, 쪽방촌이라든가, 노숙자라든가, 아니면, 한때는 노점상에 대해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많은 분들이, 어우, 길을 지저분하게 만들고 동네를 어둡게 만드니까 이거 없애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시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시선 뭐 질문도 참 어렵습니다만
0: 네.
1: 그 시선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지점이 있는 거잖아요.
0: 그래서 저는 그 현재를 바라보는 것보다 좀더이 사람이 경험해온 시간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우리가 시각 정보의 생각보다 잘 속는 것 같아요.
1: 네.
0: 눈앞에 보이면 이게 틀릴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것

0: 친구는 쫓겨나는 일들이 분명 있었거든요.
1: 네.
0: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무심했고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그 나중에 빈곤사회연대에
1: 네.
0: 활동하게 되면서 그 기억들이 너무 물밀듯이 저에게 좀 찾아왔었는데 내 주변을 돌아보고 또 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사회의 선택을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혼자 할수 있는 일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야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작가님,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알게 되고 보게 되고

청성곡 함께 들으면서 6월 27일 토요일 풍류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이 대나무도 취한다는 죽취일인데요. 대나무가 취한 틈을 타서 옮겨 심는 것처럼 우리도 풍류에 취한 사이 나도 모르는 새로운 세계를 여행할 수도 있겠죠.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이 있으시면은요.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구학방송 전용 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이용이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하는데요. 진행자님의 활기찬 멘트처럼 편백이 하늘을 향해 쭉쭉 뻗어 참 좋습니다. 사진 첨부해 주셨어요. 아유 너무 이뻐요. 어야 상사디야. 미녀 메들리 선곡이 완전 짱. 풍류가 좋다. 우리 꽃이 최고요. 아이고 얼씨구. 감사합니다. 5293님. 그리고 8920님. 안녕하세요. 흥 있는 목소리에 이끌려 처음 인사드립니다. 꾸벅. 아이고 저도 꾸벅. 김영님의 창부 타령 듣고 싶은데 신청해도 될까요? 아 대담하다요.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희배님. 오늘같이 비오는 날 미녀 들으니 기분이 업되는 게 신나고 흥겹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희배님. 네. 그리고 윤혜석 가시도 친 붉은 장미님 여러 곡의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사연 보내주신 애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려요. 항상 즐겁고 멋진 방송 되도록 노력하니 기분이 업되는 게 신나고 흥겹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희배님. 네. 그리고 윤혜석 가시도 친 붉은 장미님 여러 곡의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사연 보내주신 애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려요. 항상 즐겁고 멋진 방송 되도록 노력할게요.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갈게요. 유점자 외 여러분의 소리 신안 시킨 꽃 중 길따금입니다. 전라남도 신안

0: 어여치대장 우리 마주마 망제시 열의 연부를 잠깐 했으니 하직이 납시다.
1: 그렇지라.
0: 하나 가시자 하고 하직을 이제 가면은 언제 올라오 연결 중천 가는 데가.

0: 놀보영님, 저 흥부 왔습니다요.
1: 아따, 오면 온 것이지. 왜 그렇게 귀찮게 불었었냐?
0: 아니, 형님. 아, 지난주에 잡가 공연을 못 보셔서 서운해 하시길래 아, 지가 형님 모시고 가려고 아, 다른 공연표를 구해왔는데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8920님의 신청곡 김영님 외 여러분의 소리 창부타령이었습니다. 오늘은 아주 쉬웠죠? 많은 정답 보내주세요. 오늘도 2부 첫 곡 마치기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 선정해서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다음 주 방송 선곡 안내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예, 선물 받으실 분 선정해서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다음 주 방송 선곡 안내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지난주 당첨자는 오늘자 선곡 안내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당첨자께서는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저희 방송 시간 중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지난주 첫 곡 마치기 참여해 주신 분들의 사연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지난주에는 특별히 2부 첫 곡을 연주한 악기 이름 마치기로 살짝 기출 변형을 해봤는데요. 2부 시작하기도 전에 정답을 추측해서 보내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우리 이희배님 정답! 용호님의 아쟁 연주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4803님 4시 56분에 보내주셨어요. 대금! 아이고 아쉽습니다. 너무 일찍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윤혜석 가시도친 붉은 장미님 정답! 검은고 딩동댕 정답입니다. 892

김용호의 풍류현장. 김용호의 풍류현장. 오늘 김용호의 풍류현장에서 소개해드릴 풍류 한가락은 전남 구례의 깊은 산자락과 선비 문화의 향취를 고스란히 간직한 구례향채 줄풍류입니다. 국가무형유산으로도 지정된 구례향채 줄풍류는 전남 구례 지역에서 오랫동안 전승되어온 전통 기악압주 음악인데요. 흔히 줄풍류라고 부르는 현악영산회상이 서울 지역에서 전승된 경채 줄풍류와 구별되는 가락으로 지역에서 전승된 형태를 향채 줄풍류라 하고요. 구례의 향채 줄풍류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힙니다. 원래 영산회상은 조선 초기 궁중 나래의식에서 영산회상 불보살이라는 노랫말을 얹어 부르던 성악곡이었다고 하는데요. 세월이 흐르면서 기악곡으로 변화되고 여러 곡이 더

마치 고요한 산사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처럼 우아하고 맑죠. 굴의 향채 줄풍류는 다스름으로 시작해서 상령산, 중령산, 세령산, 가락도리, 사면도들이, 도들이, 하연도들이, 연불도들이

느림과 여백의 미학을 통해 우리 음악이 지닌 깊이를 보여주는데요. 빠르게 변화되는 현대의 사회 속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아주 특별한 음악적 쉼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지리산의 맑은 바람처럼 이어져 내려오는 구례향재 줄풍류를 통해 우리 전통문화가 지닌 깊은 품격과 풍류의 멋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구례향채 줄풍류 보존회 연주 구례 봄풍류 중 중령산 오늘 김용호의 풍류 현장에서 들려드렸습니다. 6월 27일 토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벌써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 다가왔어요. 내일도 좋은 풍류와 재미난 코너 준비해놓고 여러분 기다릴 테니까요. 또 함께해주세요. 마지막 곡으로 한진자의 소리 동부민요 정선 아리랑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풍류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피리를 부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데요. 시인의 그 예민한 감수성이 아니면 찾아낼 수 없는 표현이겠죠.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것들을 울리는 피리 소리,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들어보셨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덩덕궁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본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평일 시간에는 우리 역사와 문화, 음악 사회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와 음악 함께 들려드리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이 시대의 새로운 창작음악, 미래의 전통음악이 될 음악들을 골라듣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의 명작 코너는 작곡가 안현정의 음악 준비해 놓았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송지원의 국악산책, 매주 토요일에 전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순서입니다.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만든 창작음악을 골라 듣는 시간인데요. 새로운 창작음악도 먼 미래에는 우리의 전통음악이 된다는 의미에서 마련한 코너, 미래의 전통음악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작곡가 안현정의 음악을 듣는 순서로 준비했는데요. 검은고 독주곡 바닷결, 가야금과 플루트 이중주 A Brightening Ocean, 시편 아쟁 독주곡 풀꽃의 노래 두 번째 이야기, 합창과 판소리 국악 관현악을 위한 이화 환상곡, 여성 정가를 위한 오래된 정원, 이렇게 다섯 곡의 음악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첫 곡으로 준비한 음악은 검은고 독주곡 바다결입니다. 이 곡은 작곡가 안현정이 새롭게 만난 바다를 노래한 음악입니다. 2017년에 있었던 안현정 작곡 발표회 독주곡의 향연에서 초연된 음악인데요. 당시 국립부산국악원의 단원으로 활동하던 박은하가 이 곡을 초연했습니다. 이해는 작곡가에게 대서양과 태평양이 새롭게 다가온 해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 바다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안현정은 스승 이성천이 가야금 독주곡으로 만든 음악 바다를 좋아하는데요. 이 곡은 스승 이성천의 바다를 오마주한 곡입니다. 곡은 전체의 사악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바다와 태양, 바다의 푸른빛, 파도, 그리고 바다의 소라,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매 악장에 들어와서 제목이 되는데요. 1악장 태양의 여운, 2악장 푸른 노래, 3악장 파도 치는 언덕, 4악장 소라의 꿈, 이렇게 4악장 구성입니다. 각 악장마다 스승의 음악에 나타나는 선율을 녹아들게 했는데요. 제1악장 태양의 여운은 스승 이성천의 바다 1장에 태양의 눈 모티브가 녹아 있습니다. 제2악장 푸른 노래에서는 이성천의 바다 중에서 5장 저녁 기도와 6장 달과 넝쿨의 꿈의 모티브를 찾아볼 수 있고요. 3악장 파도 치는 언덕에는 이성천의 바다 4장 폭풍의 언덕 모티브가 보이고요. 4장 소라의 꿈에는 이성천의 바다 3장 소라의 노래 모티브가 들어있어서 이 곡은 스승 이성천의 가야금 독주곡 바다의 오마주입니다.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을 여기에 담았는데요. 이성천이 가야금으로 바다를 표현했다면 제자 안현정은 검은고로 바다 결을 표현했습니다. 다양한 검은고 주법의 실험장이라 할 만큼 검은고의 여러 주법들을 고르게 들을 수 있는데요. 안현정 작곡의 검은고 독주곡 바닷결 듣겠습니다. 박은하의 검은고 독주로 전해드립니다.

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다가오는 자연이지만 그 자연은 그걸 표현하는 이에 따라 저마다 다른 빛깔로 전해지게 되는데요. 작곡가 안현정은 이를 네 악장으로 나누어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제1악장 Moonlight, 제2악장 Song of Moon, 제3악장 Wave of Sea, 제4악장 Wind of Se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2악장은 달

수녀의 시 제목이기도 한데요. 작곡가 안현정이 이혜인 수녀의 시 풀꽃의 노래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곡은 원래 검은고와 타악을 위한 곡으로 작곡이 됐는데요. 이를 다시 시편 소화쟁을 위한 독주곡으로 재구성해서 완성했습니다. 원곡의 틀은 그대로 가져왔고요. 검은고 선율을 아쟁에 얹을 때 좀 더 아쟁에 적합한 표현을 찾아내고자 했던 거죠. 이혜인 수녀의 시 풀꽃의 노래를 듣고 음악 이어듣겠습니다. 나는 늘 떠나면서 살지. 굳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도 좋아. 바람이 날 데려가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새롭게 태어날 수 있어. 하고 싶은 모든 말들 아껴둘 때마다 씨앗으로 연근은 소리를 듣지. 안현정 작곡의 시편 아쟁 독주곡 풀꽃의 노래 두 번째 이야기 듣겠습니다. 진민진의 소화쟁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안현정 작곡의 시편 아쟁 독주곡 풀꽃의 노래 두 번째 이야기 이혜인 수녀의 시 풀꽃의 노래를 읽고 영감을 받아 만든 음악이었죠. 풀꽃의 노래 들으셨는데요. 진민진의 시편 소아쟁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곡은 원래 검은고와 타악을 위한 곡이었고요. 이를 다시 시편 소아쟁 독주곡으로 재구성한 음악입니다. 아쟁을 연주한 진민지는 현재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의 수석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관원덕 하얀 순수의 나라 기화학당이란 만방에 칭하노.

태초의 여성교육 요람이 우뚝선 백꽃 가득한 이활동산 이화학당 세월이 흘러 흘러 1974년 내 마른 대지에 비가 내리고 앙상한 가지에 꽃이 피었네.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음악과가

안현정 작곡의 합창과 판소리, 국악 관현악을 위한 이화 환상곡 감상하셨는데요. 김경헌의 소리, 한국 오라토리오 합창단의 합창, 원영석이 지휘하는 이화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2014년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음악과 40주년 기념연주회 때에 위촉 초연된 곡이었습니다. 소리를 한 김경헌은 2014년 당시에는 학부생이었는데요. 지금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고요. 올해 3월에 독창 발표회 무대를 가진 바 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다섯 번째 곡으로 안현정 작곡의 여성 정가를 위한 오래된 정원 듣겠습니다. 이 곡은 음악평론가 탁계석이 쓴 오래된 정원이란 시에서 느낀 감흥을 노래로 만든 곡입니다. 탁계석의 시 오래된 정원은 바로 이즈음의 서정을 표현한 건데요. 오래된 정원을 걸어보신 분들이라면 이 시가 주는 서정에 많이 공감되시리라 봅니다. 이 곡은 작품 설명보다는 시를 먼저 감상하는 것이 곡의 감상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 오래된 정원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돌담을 스쳐온 바람이런가 담장이 넝쿨 흔들던 바람아 세월 묵어 이끼긴 석등

탁계석 시, 안현정 작곡, 여성 정가를 위한 오래된 정원 들으셨는데요. 이유경의 노래, 홍세린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곡은 탁계석의 시 오래된 정원을 읽고 감흥이 일어서 작곡된 음악입니다. 작곡가 안현정은 현재 이화여대 국악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작곡가

여보 마누라, 그리 울지만 말고 저 지붕 위에 있는 박을 따다가 박속은 끓여 먹고 바가지는 부잣집에 팔아다가 어린 자식들을 구하면 될 것이 아닌가. 흥보가 박 세 통을 따다 놓고 우선 먼저 한 통을 타는 뒤 실!

판소리 흥보가 중에서 첫째 박을 타서 돈과 쌀이 나오는 대목 감상하셨는데요. 최수정의 소리, 박근영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최수정은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흥보가 박을 타면서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생각해 본 적? 살지 못할 줄 짐작하고 봉사를 잡고 유언하는 디 후유.

쳐! 지팡망대를 찾아 찍고 터뜨린다가

기한 문이 기어

0: 혼이라도
1: 하이.
0: 채워.

0: 랑은
1: 아파하는 생복 지랄 몰라 내부도 마트로 찾으여 왕성 뭐가 지부도면 누가 못지한 부도입니다

양식을 한 산면으로 두었더니 말 못다 먹고 내가 죽어가지 출산이라 하년와 두었더니 말 못다 먹고 내가 죽어가지 출산이라 하년와

약을 자시면은 그냥 대번 배가 안 아프단게 자시란 말이오. 허구! 부인을 이러한 제안이 무서운 지경이 나는지라. 사지를 만져보니 수주가 늘어지고 고민 뒤찬 기운이라니. 그제서 신봉사가 왁세부연 죽은 줄 알고.

꽃도 졌다 핀 것만은. 마누라 한번 나이. 그릇에 나오려.

하지 마라. 마누라, 대기가 집 달라고. 아이고 마누라. 누구 모친 못된 것 같다. 나 양동

동네 사람들. 우리 모두가 죽었는데 자소의 기집 추는 놈은 반미친 놈이라고 했네.

선의 울지? 아, 그제서 동네 사람들이 아, 박시무이 죽단 말이. 웬 말이오? 아, 그 해산 잘못해가지고 죽은 거 아니라고요? 그 큰일 났는디? 아, 신봉사 천양반자 어쩌고.

아, 황천길세 팔도에서 상여꾼이 모여들었는디 박씨 부인이 행실도 얌전하고 인물도 이쁘단 말을 듣고 전라도에서 유명한 뭐지? 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필요한 마음 아닐까요?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양단병주 평농입니다. 양금의 안승훈, 단소의 홍종진입니다.

1부 마무리곡 경기째 국거리였습니다. 연주의 최강일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이렇게 1부 마무리 짓습니다. 이제 2부로 건너갈 텐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국의 문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풍경소리 함께 하시고요. 재테크, 피싱 예방 등 시니어 자산을 지키는 실속 있는 경제 정보도 전합니다.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까지.

전국의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소리입니다. 오늘은 지역 공연 환경과 관련한 문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중음악 공연장 부족을 해소하고 지역 공연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체육시설과 다목적 시설을 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총 1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체육 다목적 시설 대중음악 공연 환경 개선 지원

들으신 곡은 꽃땡기였습니다. 연주의 윤지윤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강관순의 구음과 국립국악원 장자각단의 연주로 원 들려드립니다.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실외기 위치가 좋지 않으면 냉방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증빙 자료입니다. 주문 내역, 결제 내역, 설치비 영수증, 설치 기사와 주고받은 문자, 설치 직후 찍어둔 사진, 이런 것들이 내 권리를 지켜주는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설치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사님 가시고 나서 천천히 봐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에어컨을 곧바로 켜보신 다음 찬바람이 잘 나오는지 확인하고 배수물이 제대로 빠지는지 또 실외기 소음은 지나치지 않은지 그 자리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음악 듣고 가겠습니다. 상모 준비했는데요. 노래의 박승희입니다.

냉동실이 녹았는지 사진과 기록으로 남겨두십시오. 그리고 수리 접수 시간과 상담 내용도 적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물건을 참 오래 아껴 썼죠. 냉장고도 뭐 20년 이상 쓰고 에어컨도 고장 날 때까지 씁니다. 그 자체는 참 좋은 습관이다라고 여겨집니다. 다만 오래된 제품은 한여름 전에 한 번씩 점검해 두는 것이 좋겠죠. 자, 오늘 핵심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전에 한 번씩 점검해 두는 것이 좋겠죠. 자, 오늘 핵심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에어컨은 한여름 전에 미리 켜 보셔야 합니다. 둘째, 구매할 때는 제품 가격만 보지 말고 설치비, 추가 비용, 하자 처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경호의 여러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마무리 곡입니다. 낯선 길 선택했는데요. 노래의 오정혜입니다.

일요일에 함께했던 솔바람 물소리 마무리 곡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낯선 길이었습니다. 노래의 오정혜였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 주변에 있는 가족 또 뭐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매너 잘 지키면서 여유롭게 네, 또 재충전 잘 하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주문 한번 외워볼까요? 오늘 일요일 주변에 있는 가족 또 뭐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매너 잘 지키면서 여유롭게 네, 또 재충전 잘 하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주문 한번 외워볼까요? 참 애쓴 당신, 이제는 조금 편해져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 어플리케이션 덩덕쿵 앱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역시 열려 있으니까 원하시는 방법으로 신청곡과 사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곡 이어드리는데요. 먼저 들려드릴 오리엔탈 익스프레스의 크루징 투게더. 이 노래는 도시의 저녁 풍경과 참 잘 어울리는 연주곡입니다. 크루징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분 좋은 감정들을 음악 속에 담고 있는 음악이고요. 이어드리는 온 더 달의 홈워크는 도시의 깊은 밤, 그런 게 또 느껴집니다. 도시의 밤을 건

0: 예, 준영아.
1: 예.
0: 오늘 밤이 가면
1: 내일 밤이 또 오지요.
0: 1년이면 몇 밤이지?
1: 365밤이지요.
0: 책방에 홀로 앉아 너를 그리는 낮은 오지도 말고 몇 밤이지?
1: 365밤이지요.
0: 책방에 홀로 앉아 너를 그리는 낮은 오지도 말고 1년 내내 놓아 노는 밤만 있어 주었으면. 사랑

신현석의 해금 연주, 이봉근의 북장단으로 해금 병창 춘향가 중 사랑가 듣고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도 밴드의 보컬리스트 서도 씨 솔로곡인데요. 얼마 전에 펼쳐졌던 싱어게인4에 출연을 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곡이 이 탑7 공연 때 발표한 노래인데요. 안신혜가 작곡하고 권지윤이 편곡했고 당연히 서도가 부르는 노래인데요. 서도 씨 워낙 노래 잘하는 거 잘 알고 있지만 굉장히 섬세한 표현이 이 곡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사랑이야 라는 노래 함께 들어보시죠.

0: 서도의 사랑이야 듣고 왔습니다. 힘든 순간 많지만 나를 살게 하는 것, 가족이나 친구, 연인으로부터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였습니다. 자, 일요일 청호이들인 햇살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도의 사랑이야 듣고 왔습니다. 힘든 순간 많지만 나를 살게 하는 것, 가족이나 친구, 연인으로부터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였습니다. 자, 일요일 청호이들인 햇살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이한철의 청호이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슬림한 데일

0: 나라 갈라요.
1: 아프지 말고 천천히 떠와요.
0: 그래도 내가 당신 만나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사랑을 했어요.

고영렬과 국악 이상팀 고영렬과 국악 이상팀이 함께한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영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아시죠? 노부부의 사랑과

그게 음악 속에 잘 담겨 있는 한국의 노래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정각회의 기차라는 노래인데요. 1917년 독일 프로이센 포로수용소에서 녹음된 한인 포로의 아리랑, 그 아리랑의 영감을 받아서 앨범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앨범 수록곡 중에 한 곡인데요. 기차 함께 들어보죠.

두곡 이어드렸습니다. 정각회의 기차에 이어서 최지혜 거꾸로 프로젝트 보컬은 김보림, 박정미 두 사람이 맡았습니다. 청춘 비나리 함께 들어봤습니다. 청춘들의 삶의 이야기와 고민을 이렇게 새롭게 구성한 음악이었습니다. 자, 1부 끝곡입니다. 장단 DNA의 영신금굿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120년 전의 어느 봄날, 증기기관차는 우렁찬 기적 소리를 내뿜으며 서울에서 신의주까지의 500km를 힘차게 달렸습니다. 이 땅에 무수한 꿈을 싣고 한반도의 척추를 가로지르던 경의선 철도. 하지만 분단의 역사 속에 열차는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10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난 후 녹슨 철로 위에 새로운 희망이 슬그머니 피어났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철길은 다시 끊어지고 사람들의 꿈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바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녹슨 철로 위에

새로워집니다. 국악방송이 생활 속 국악을 위해 만들어가고 있는 새 음원 시리즈, 이 음반들을 한 장씩 꺼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새 음원 시리즈, 오늘은 2018년 새 음원 전병훈의 잊힌 소리입니다. 이 잊힌 소리는 지금은 잊힌 유성기 속 옛소리를 복원한 음원

0: 아니 보게 어디 갔다 오는 길이요?
1: 나 저기 평창 갔다가 평양까지 갔다 오는 길이요.
0: 평창 갔다 평양을?
1: 평창에서 올림픽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잔뜩 먹고
0: 내
1: 원어 없이 놀다가 서울행열차를 타야 하는데
0: 아 그렇지
1: 그때 그만 평양행열차를 잘못 탔네 그려.
0: 그 평양예술단이 부으로 돌아간 열차네 보구먼.
1: 그렇지. 그런데 내가 그 사실을 열차가 출발하고 나서야 알았네 그려.

0: 이렇게 소리를 다 부르고 스타 대접을 받은 후에 평양에서 서울로 돌아오는데 황해도 제인 마을 앞에서 거 개 짖는 소리가 그렇게 나더구만.
1: 개 짖는 소리가?
0: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까는 거 개들만 짖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개 흉내를 내면서 짖는데 꼭 이렇게 짖는 것이었다.

아이가이! 아이, 저 개님께서 왜 저리 슬프게 짖으시는고 하니 저 양반이 만날 밤낮없이 장구를 쳐대니까는 또 저 장구 가죽이 개가죽입니다. 죽어서도 저리 두들겨 맞는다고 슬퍼서 저렇게 울지요.

새우먼 시리즈 코너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일요일 새우먼 시리즈 음반 중에 하나 콕 집어가지고 첫 번째 트랙부터 마지막 트랙까지 함께 정주다. 매주 일요일 새우먼 시리즈 음반 중에 하나 콕 집어가지고 첫 번째 트랙부터 마지막 트랙까지 함께 정주행하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2018년 새 음원 전병훈의 잊힌 소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잊힌 소리들 찾아내서 들어볼 텐데요. 이어지는 노래가락. 이 노래가락은 당대 최고의 명창으로 손꼽히는 김난홍 명창의 소리를 복원한 곡입니다. 서양악기 반주가 더해졌지만 노래 자체는 노래가락 본래의 구조를 그대로 지니고 있고요. 특히 곡 중간에 서양 반주 위에 얹혀지는 대금

전병훈의 목소리로 노랫가락, 청춘가, 창부타령까지 듣고 왔습니다. 새 음원 시리즈 오늘은 2018년 새 음원 전병훈의 잊힌 소리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래된 유성기판에만 남아

0: 사람이 다 죽어도 나는 장생불사를 헐 줄 알았더니 천명이 이뿐이든지
1: 아 누군지 알 수 없지만은
0: 임형세를 허였는지 내가 네 할아버지다 내가 살아 생전에 내 옥천당을 보량이면
1: 아 사진을
0: 사진

0: 출입구
1: 왜다리요?
0: 옳다. 일상 출입구멍이 개구멍이요.
1: 아울쏘
0: 정월이라 대보름날이면 액맥이냐 물것 괜타고 그날은 누룽밥 한 술도 한이 주고 왼쪽일 굶기는구나.
1: 아 배고파 잘 갔어.
0: 진지 잡수는 밥상 무량이면 나는 5첩반상 7첩반상 몽땅 10상 종자상 8선상이다. 뭐 너도 너희 할아버지 잡수는 밥상은 노름꾼들이 아느니라. 골패 서른도 짝에 채소 같은 아, 나무 기용통이 밥상이요.
1: 아,
0: 일본 요리니 청요리니 조선 요리니 양요리니 진수 성찬 고량진 미용 미봉 당이 담아 넣어도 나는 보통으로 먹는 건 평생 소원이 누룽지요.
1: 아울쏘이다.
0: 아이 얘기 들으면 거 서럽지 않겠냐?
1: 아이
0: 너희 할머니가 또 들어왔다.
1: 아니가 들었고 댕겨놓은 그 할머니구나.
0: 다 서명어다. 원수의 자식은 여러 남매라. 노랭이 흰둥이 검둥이 바둑이 장돌뱅이 호박개 하루롱이 다루롱이.
1: 아 그렇지.
0: 여러 남매를 박조가리에 남겨 담고 너희 여러 남매 기르느라 생일잔치집 겉목짐 갈비떼 신세도 많이 졌네.
1: 아울쏘이다.
0: 원통하고 서른지고 이내 신세 서른지고 1년 12달 과년은 13달에 잠시도 편할 날이 없으니

0: 들어왔다.
1: 아, 또 누구십니까?
0: 아까 들어든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다.
1: 반갑습니다.
0: 1년은 12달, 과년은 16달에 잠시도 변할 날이 없어. 1년 12달 더 잡으면 어느 때가 어느 때일러냐.
1: 아,
0: 정월이라 대보름날이면
1: 됐습니다.
0: 1년은 12달, 과년은 16달에 잠시도 변할 날이 없어.
1: 아,

0: 가선대부에서 돌아갔네.
1: 사유영광은 지냈어?
0: 이내 몸 죽어지니 너희 여러 남매 정신 하나 왔다.
1: 아울쏘.
0: 첫째 자식 둘째 자식은 염색감마 들어간다길래
1: 아울쏘이다.
0: 본전이나 싸전이나 부친전으로 간 줄 알았더니
1: 아울쏘.

안녕하세요, 황일입니다. 나른한 오후 뭐 할까 고민된다면 주말에 라디오 어떠세요? 여러분의 주말을 특별하게 만들어드리는 시간, 황혜리의 주말엔 라디오입니다. 음악과 여행, 여러분의 주말을 특별하게 만들어드리는 시간, 황혜리의 주말엔 라디오입니다. 음악과 여행, 영화, 미술까지 다양한 문화예술로 여러분의 주말을 알차게 만들어드립니다. 여러분의 주말 사용설명서, 주말 오후 2시 황혜리의 주말엔 라디오 함께해요.